0: 예, 3번.
1: 가만.
0: 양.
1: 하나, 비가 들어.
0: 아스톤가르, 사랑세라, 랭디저.
1: 양, 징오란, 키샵세라.
0: 아, 징오라. 잉예.
1: 예.
0: 징오라, 리키, 다깅예.
1: 예.
0: 징오라, 슬라세가르.
1: 자.